You're listening KDDB 89.7 FM from Pyongyang, New Mexico. Time now is 10 minutes past the hour of 9 o'clock.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75 degrees. 야, 뜨거운 땅이 그런 시시저로 KDDB 89.7 FM. 너는 이 자기리는 이제 나 다른 빌라 오스킷 나스테 노션 델키 아르트로 이 아티스티 노션 라기는 일킷 아로 이 아르다나 다네 단른기 이 아디 뉴욕 이 아르나 다네 이 아디 사이언티스트 기시 아르디 언 어스 이 라디 마룬 이 아르디 커뮤니티즈 디 드라이브 이시 바카 Yeti milit ego shina khago e aje Dishot e dan skogi di kwea graveyard Adi graveyard gishmi tando e aje e